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민주동맹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거행됐습니다홍천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홍천시에서는변경민속특색과심오한문화내포에의탁해계를추석주제문화활동을알심대로조직전개했습니다그내일민주동맹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동북호랑이표범생물다양성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에서거행됐습니다민주동맹조항부주석장도경이출석해연설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주임위원양한재민주동맹조항전부주석이자연구소교수인갈곤평이손으로축사를했습니다장도경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잠정의정조사연구기지를건설한것은신형정당제도에입각하고직무리행의담체를혁신하며권한자정수준을높이기위한민주동맹조항의중요한조치입니다이기지는전주민주동맹에서처음으로생태무명건설을명칭으로한시범기지로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는전략적지표이자중요한참고실천기지로구축해야합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생물다양성보호국가공원체제혁신다국생태협력등과제를둘러싸고아름다운중국건설에권은헌책해야합니다양한재는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는기지현판식을새기점으로삼고국가공원체제건설생물다양성보호등분야에초점을맞추고야외연구소자원을잘활용하며민주동맹내전문가들과협력해잠정의정의특색브랜드를구축해야합니다장도경양한재갈건평과민주동맹주황잠정의정부부부장풍규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부국장진양주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동전부부장인석기화가함께현판을제막했습니다민주동맹주황잠정의정부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연변주당이동전부군촌시당이연구소관련동지및민주동맹성원대표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9월24일홍천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사용려화왕연및시인대상무위원회조성인원들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서기묘주임후선인진앙발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후선인박성학시정부부시장소지위시민법원원장박향자시민검찰원검찰장리용우시감찰위원회관련책임일꾼각향진인대조석가도인대사업위원회책임일꾼시인대각전문위원회및상무위원회각위원회办公室책임일꾼등이회의에열석했습니다첫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인리강이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서기가강태민동지탄생100주년기념대회에서발표한중요연설정신습금형정서기가산동청도시북해조선소의한화물선화재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2025년생태환경상황과생태환경보호목표에관한군춘시정부의완성상황보고를정취심의했으며시향두급인대기박금선거위원회구성인원의사표를접수하고연변대학군춘캠퍼스선거일을다시확정하는관련사항을표결통과했습니다또2026년상반기군춘시규모이상공업경제운행상황에관한군춘시정부의보고우리시수자원절약집약리용상황에관한군춘시인대상무위원회시찰조의시찰보고군춘시인대상무위원회조사연구조의우리시제2라운드농촌토지도급기한이만료된후30년간사업상황을재연장할때관한조사연구보고군춘시인대조사연구조의우리시촌사회구역두개위원회기바꿈사업및전주민위원회조직법관철시달상황에관한조사연구보고를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인사인면을진행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체인원은안전발전의최저선을고수하고법에따라인대감독직책을이행하며안전생산법규의착지효과를추진하고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수호해야합니다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고생태우선녹색발전을견지하며중점분야에초점을맞춰감독을강화하고환경보호책임을다지며생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합니다이와함께새로임명한간부들이초심을고수하고직책을다하며실제적으로일하고일터에입각해직책을이행하고책임을다하며군춘의고품질발전과고수준대외개방을전력으로추진해야합니다두번째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려화가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당이상무위원이며시정부부시장인관아비가전시동산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총체적상황을보고하고관련부문의주요책임일꾼은동산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을둘러싸고질문자의질문에해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군촌시인대에서 통상구 경제발전, 다곡 통로 상호 연통 및 건설을 둘러싸고 전문 문의를 전개하는 것은 성주시 당의 개방 전략 포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제1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대외 개방을 가속하고 군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직책 이행 실천이며 군촌 통상구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동인식을 갈증 응집하고 책임을 실제적으로 리행하며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폐환 시달 기재를 건전히 하며 정돈 개진과 실효를 억세게 틀어지어 통상구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내외련동 개방에 새로운 국면을 구축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로운 편장을 써내려가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 훈촌시에서는 변경 민속 특색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바탕으로 1년의 추석 주제 문화 활동을 조직 전개해 중화 전통 문화,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강 가곡 문화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군중들에게 가까운 문화 향연은 화목하고 단란하며 무명하고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 명절 문화가 변경 도시 곳곳에 불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훈촌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공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전통 명절 활동을 무명의 새의 기풍, 민족 정서 응집, 민족 단결 심화의 중요한 담체로 삼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전역에서 군중성 문화 활동을 활발히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전통의 운치를 느끼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가정과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도시광장, 사회구역 마당, 향촌문화광장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문예회보 공연, 민속 공연, 추석 침묵 활동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선족 전통 가무 민요 공연, 특색 양걸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변경 도시 거리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련의 활동들은 추석 단란한 재회라는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달맞이 지목활동, 민속체험, 재미있는 상호작용, 무형문화 유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군중 외지 관광객들을 초청해 월병 만들기, 민속 수공예, 전통 기복 활동 등에 참여해 상호 교류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을 증진하고 단결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각 풍경교에서는 동시에 추석 특색 문화관광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방천 애국주의 교양 기지에서는 추석 국풍 인증샷, 변경 달맞이, 홍색 가곡 선전 강연 등 활동을 선보이며 수변 이야기와 가곡 정서를 긴밀히 결합해 시민 관광객들이 삼국 풍광을 바라보고 변강의 변화를 느끼는 동시에 가곡의 단란한 재회, 변강의 평안이라는 깊은 의미를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지는 당풍 야경의 우세를 활용해 고풍스러운 전경 배치를 승격하고 실경 공연, 고풍 NPC 상호작용 등 특색 내용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등불과 요구한 고풍의 정취로 몰입식 추석 야간 관광 체험을 구축해 전통 명절과 발해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서로 어우러져 빛나도록 했습니다. 일련의 생활에 밀착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 주제 활동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훈촌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공생하며 이웃 간 화목하고 안거라급하는 량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지속적으로 빛내 문화의 따뜻한 정으로 변강의 단란한 재회를 느끼며 도시 분진 용량을 모았습니다. 추석 국경절을 앞두고 9월 23일 군수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군수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와 연합으로 깨끗하게 국경절 맞이 한마음으로 무명도시 건설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해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시 직속기관 근 60개 단위에선 200여 명의 당원 간부들은 붉은 자원 봉사 조끼를 입고 당 휘장을 착용한 채 삽, 낫 등 도구를 가지고 군중들의 반응이 두드러진 불법 건축, 잡동사니, 잡초 등에 대해 집중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각종 쓰레기 총 4차량 분량을 정리해 실제 행동으로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는 데 도시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은 활동 진지를 도시관리 일선으로 옮겨 당 건설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시 직속 기관의 당원 간부들은 앞장서서 돌진하고 실천을 앞세워 노동과 실천 속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화시켰습니다. 또한 도시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내면을 충실하게 전민이 무명 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 실천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에 개화꽃 향기가 풍겨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훈천시 한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군중생활에 접근하고 민심을 모으며 인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계를 활동을 전개하여 명절의 온기를 주민들의 집문 앞까지 전했습니다. 한남가도 연남 사회구역에서 겸여한 손으로 월병을 만들고 온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하자는 활동을 거행했는데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조형이 정교한 월병을 제작 완성하고 모두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웃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 사회구역 사불꾼들은 포장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월병을 가지고 독거로인의 집에 진입해 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한남가도 광천 사회구역에서는 문예회보 공연 플러스 변민봉사의 모식으로 온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추석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사회구역 문예대호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가무 공연이 현장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또 이웃의 홍사부 변민봉사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진절한 봉사를 군중들 신변으로 보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전통 명절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며 학생들이 추석의 고운을 깨닫고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인도하고자 9월 24일 훈천시 제1소학교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을 조직해 추석의 고운 전승, 애국심 깊이 뿌리내려 추석 주제 계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부동한 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점과 결부해 증별화 다운화 몰입식의 추석 문화 체험 과당을 구축했으며 전통 문화가 동심을 물들이고 애국심의 씨앗이 뿌리 내려 싹을 틔우도록 했습니다. 단원래 훈초시 제1소학교에서는 전통 명절을 인재 육성 단체로 학생들의 체험 속에서 전통 문화와 친근해지고 전년의 옛 운치를 전승하며 화목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가운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9월 24일 군수시 제7유치원에서는 보름달 뜬 국경절 어린이들 축하하는 두 명절 진자위원회를 거행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문예공연에서는 어린이 마음은 당을 향해 수조 가두, 어성은 동방에서 솟아나네 등 절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무, 랑독 등 형식으로 두 명절 축복을 전하며 활기차고 생동적인 정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진자 유언 활동이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통문화 계몽과 애국주의 교육을 하나로 융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와 체험 속에서 추석 화합의 의미를 감수하고 가국 정서를 깊이 심는 동시에 진자 사이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民族同盟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거행됐습니다홍천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홍천시에서는변경민속특색과심오한문화내포에의탁해계를추석주제문화활동을알심대로조직전개했습니다그내일민주동맹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동북호랑이표범생물다양성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에서거행됐습니다민주동맹조항부주석장도경이출석해연설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주임위원양한재민주동맹조항전부주석이자연구소교수인갈건평이선으로축사를했습니다장도경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참정의정조사연구기지를건설한것은신형정당제도에입각하고직무이행의담체를혁신하며거는자정수준을높이기위한민주동맹조항의중요한조치입니다이기지는전주민주동맹에서처음으로생태무명건설을명칭으로한시범기지로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는전략적지표이자중요한창고실천기지로구축해야합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생물다양성보호국가공원제재혁신다국생태협력등과제를둘러싸고아름다운중국건설에거는헌책해야합니다양한재는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는기지현판식을새기점으로삼고국가공원제재건설생물다양성보호등분야에초점을맞추고야외연구소자원을잘활용하며민주동맹내전문가들과협력해참정의정의특색브랜드를구축해야합니다장도경양한재갈건평과민주동맹조항참정의정부부부장풍교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부국장진양주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동전부부장인석기화가함께현판을제막했습니다민주동맹조항참정의정부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연변주당이동전부혼천시당이연구소관련동지및민주동맹성원대표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9월24일홍천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사용묘화왕연및시인대상무위원회조성인원들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주임후선인진앙발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후선인박성학시정부부시장소지위시민법원원장박향자시민검찰원검찰장리용우시감찰위원회관련책임일꾼각향진인대조석가도인대사업위원회책임일꾼시인대각전문위원회및상무위원회각위원회办公室책임일꾼등이회의에열석했습니다첫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인리강이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서기가강태민동지탄생100주년기념대회에서발표한중요연설정신습금형정서기가산동청도시북해조선소의한화물선화재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2025년생태환경상황과생태환경보호목표에관한홍천시정부의완성상황보고를정취심의했으며시향두급인대기바꿈선거위원회구성인원의사표를접수하고연변대학홍천캠퍼스선거일을다시확정하는관련사항을표결통과했습니다또2026년상반기홍천시규모이상공업경제운행상황에관한홍천시정부의보고우리시수자원절약집약리용상황에관한홍천시인대상무위원회시찰조의시찰보고홍천시인대상무위원회조사연구조의우리시제2라운드농촌토지도급기한이만료된후30년간사업상황을재연장할때관한조사연구보고홍천시인대조사연구조의우리시촌사회구역두개위원회기바꿈사업및전주민위원회조직법관철시달상황에관한조사연구보고를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인사인면을진행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체인원은안전발전의최저선을고수하고법에따라인대감독직책을이행하며안전생산법규의착지효과를추진하고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수호해야합니다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고생태우선녹색발전을견지하며중점분야에초점을맞춰감독을강화하고환경보호책임을다지며생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합니다이와함께새로임명한간부들이조심을고수하고직책을다하며실제적으로일하고일터에입각해직책을이행하고책임을다하며군춘의고품질발전과고수준대외개방을전력으로추진해야합니다두번째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료화가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당이상무위원이며시정부부시장인관아비가전시통상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총체적상황을보고하고관련부문의주요책임일꾼은통상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을둘러싸고질문자의질문에해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인대에서 동산구 경제발전, 다곡 통로 상호 연통 및 건설을 둘러싸고 전문 문의를 전개하는 것은 성주시 당의 개방 전략 포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제1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대외 개방을 가속하고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직책 이행 실천이며 훈촌 동산구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동인식을 갈증 응집하고 책임을 실제적으로 리행하며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폐환 시달 기재를 건전히 하며 정돈 개진과 실효를 억세게 틀어지어 동산구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내외련동 개방에 새로운 국면을 구축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로운 현장을 써내려가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 훈촌시에서는 변경 민속 특색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바탕으로 일련의 추석 주제의 문화 활동을 조직 전개해 중화 전통 문화,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강 가곡 문화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군중들에게 가까운 문화 향연은 화목하고 단란하며 무명하고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 명절 문화가 변경 도시 곳곳에 불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훈촌시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공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전통 명절 활동을 문명의 새의 기풍, 민족 정서 응집, 민족 단결 심화의 중요한 담채로 삼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전역에서 군중성 문화 활동을 활발히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전통의 운치를 느끼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가정과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도시광장, 사회구역 마당, 향촌 문화광장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문예회보 공연, 민속 공연, 추석 침묵 활동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선족 전통 가무 민요 공연, 특색 양걸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변경 도시 거리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련의 활동들은 추석 단란한 재회라는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달맞이 침묵 활동, 민속 체험, 재미있는 상호작용, 무형문화 유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군중 외지 관광객들을 초청해 월병 만들기, 민속 수공예, 전통 기복 활동 등에 참여해 상호 교류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을 증진하고 단결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각 풍경교에서는 동시에 추석 특색 문화 관광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방촌 애국주의 교양 기지에서는 추석 국풍 인증샷, 변경 달맞이, 홍색 가곡 선전 강연 등 활동을 선보이며 수변 이야기와 가곡 정서를 긴밀히 결합해 시민 관광객들이 삼국 풍광을 바라보고 변강의 변화를 느끼는 동시에 가곡의 단란한 재회, 변강의 평안이라는 깊은 의미를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지는 당풍 야경의 우세를 활용해 고풍스러운 전경 배치를 승격하고 실경 공연, 고풍 NPC 상호작용 등 특색 내용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등불과 요구한 고풍의 정취로 몰입식 추석 야간 관광 체험을 구축해 전통 명절과 발해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서로 어우러져 빛나도록 했습니다. 일련의 생활에 밀착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 주제 활동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훈촌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공생하며 이웃간 화목하고 안거라급하는 량환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지속적으로 빛내 문화의 따뜻한 정으로 변강의 단란한 재회를 느끼며 도시 분진 용량을 모았습니다. 추석 국경절을 앞두고 9월 23일 훈주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훈주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대대와 연합으로 깨끗하게 국경절 맞이 하마음으로 무명도시 건설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해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시 직속기관 근 60개 단위에선 200여 명의 당원 간부들은 붉은 자원 봉사 조끼를 입고 당 휘장을 착용한 채 삽, 낫 등 도구를 가지고 군중들의 반응이 두드러진 불법 건축, 잡동사니, 잡초 등에 대해 집중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각종 쓰레기 총 4차량 분량을 정리해 실제 행동으로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는 데 도시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은 활동 진지를 도시관리 일선으로 옮겨 당 건설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시 직속 기관의 당원 간부들은 앞장서서 돌진하고 실천을 앞세워 노동과 실천 속에서 조심 사명을 실천하고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화시켰습니다. 또한 도시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내면을 충실하게 전민의 무명 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 실천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에 개화꽃 향기가 풍겨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훈천시 한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군중 생활에 접근하고 민심을 모으며 인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계를 활동을 전개하여 명절의 온기를 주민들의 집문 앞까지 전했습니다. 한남가도 연남 사회구역에서 겸허한 손으로 월병을 만들고 온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하자는 활동을 거행했는데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조형이 정교한 월병을 제작 완성하고 모두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웃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 사회구역 사불꾼들은 포장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월병을 가지고 독거로인의 집에 진입해 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한남가도 광천 사회구역에서는 문해해보 공연 플러스 변민봉사의 모식으로 온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추석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사회구역 문해대호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가무 공연이 현장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또 이웃의 홍사부 변민봉사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진절한 봉사를 군중들 신변으로 보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전통 명절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며 학생들이 추석의 고운을 깨닫고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인도하고자 9월 24일 훈천시 제1소학교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을 조직해 추석의 고운 전승, 애국심 깊이 뿌리내려 추석 주제 계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부동한 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점과 결부해 증별화 다원화 몰입식의 추석 문화 체험 과당을 구축했으며 전통 문화가 동심을 물들이고 애국심의 씨앗이 뿌리내려 싹을 틔우도록 했습니다. 단원래 훈천시 제1소학교에서는 전통 명절을 인재 육성 단체로 학생들의 체험 속에서 전통 문화와 친근해지고 전년의 옛 운치를 전승하며 화목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가운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9월 24일 훈천시 제7유치원에서는 보름달 뜬 국경절 어린이들 축하하는 두 명절 진자위원회를 거행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문예 공연에서는 어린이 마음은 방을 향해 수조 가두, 어성은 동방에서 솟아나네 등 절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무, 랑독 등 형식으로 두 명절 축복을 전하며 활기차고 생동적인 정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진자 유언 활동이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통문화 계몽과 애국주의 교육을 하나로 융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와 체험 속에서 추석 화합의 의미를 감수하고 가국 정서를 깊이 심는 동시에 진자 사이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0: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안전생산사업회의를소집했습니다매체로보는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 G331 珲春에서삼국풍정과킹크랩의향으로변경문화관광흥변부민의에너지를부여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는내수확대소비촉진경제안정조선을확고히견제하고소비시장을세밀하게가꾸고소비업태를재편하며소비잠재력을활성화해소비시장구조를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품질을안정적으로향상시키며업태를끊임없이새롭게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3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는안전생산사업회의를소집하고시범구의3분기안전생산사업을회고총화하고추석국경절기간안전생산사업에대해안대포치를진행했습니다珲春해양경제시범구당사위원회부속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리강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석근평청소기가복건성천주신발공장중대화재사고와청도북해조선소중대화재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시범구의3분기안전생산작업상황및다음단계사업건의를통보했습니다관련부문에서는차례대로안전생산사업의전개상황과추석국경절안전생산사업배치에대해보고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사상과행동을신속히습근평총석의중요지시정신에통일시키고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주의를견제하며시시각각안전생산이라는단계를바싹조이고책임을확실하게이행해사고를방비하고인민생명재산안전을수호하는실제행동과성과를실현하며시범구고품질발전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현재각종건설대상은속속마무리기에접어들면서진도를다그치고공사기간을서두르는가운데서안전생산을소홀히하기쉽습니다안전생산책임을단단히다지고누가조사했는지누가책임지는지누가정돈개진했는지누가업무를처리했는지책임배환절차를형성해각종안전우환을정확하게예견하고본질적안전수준을원천적으로향상시켜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추석국경절기간에중점용역과관건고리를조시하고안전문제를깊이있게조사정돈하며안전위험우환에대한관리통제능력을한층더강화하고중대특대사고의발생을경결히방비하고억제해야합니다기업현장에신입해안전검사를전개하고생산경영단위가위험예방통제와우환조사에이중예방기제건설을잘틀어주도록지도하며위험을정밀하게관리통제하고우환을제때제거하여높은수준의안전으로고품질발전을뒷받침해야합니다우건진철조효동장향전소흠기마문광룡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초가을의혼촌대지는활기가넘치는아름다운경치를이루고있습니다331국도라는황금통로에의탁해혼촌에서는문화관광으로인기를모으고산업으로증수를촉진하며변경지역의부민흥변발전의새로운기회를개척하고있습니다아래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의보도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산을따라강을끼고변강에인접하고바다와가까운331국도는옥띠처럼연변변경선의산수풍광과지능의생기를하나로이어줍니다珲春방천에서이도로는촌을곁에두고강을따라펼쳐지며방천용호각에오르면삼국풍광을한눈에바라볼수있어팔방에서관광객들이몰려듭니다맑은바람이드세게불고두만강이동쪽으로힘차게흘러가며각지의관광객들이명성을듣고찾아와변경의풍광을만끽하는동시에애국심을마음속에깊이새기고있습니다영호각에서내려다보면방천촌의흰벽과검은기와가들쭉날쭉하게늘어서있고조선족

녹색 가옥이 새롭게 단장돼 있습니다. 당지 초민들은 변경 문화 관광 열풍을 타고 농가 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증수수단으로 전환해 변경의 작은 촌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영호각의 웅장한 풍광과 작별하고 지331을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야경 아래 훈촌에는 또 다른 보나함이 피어오릅니다. 새로운 왕홍 랜드마크인 개거리 주제 거리가 불야성을 이루고 해산물 도매, 가공 음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돼 야간 경제에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훈촌 통상구의 지역 우세에 의거해 이곳은 전반 사슬의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오폐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담채로 됐습니다. 1층 시장 내부에는 어장이 맑고 투명하며 러시아 활 킹크랩, 판게, 돌게가 집게를 치켜들고 있고 장대산 송이버섯과 특색 산진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여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보충이 잦아 시장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은 인파로 붐비고 우측 산내식집 용합식당에서는 냄비 연기가 피어오르며 장백산 산진과 심해 해산물이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조리 기법이 경계 넘어 어우러지며 한 마리 개로 여러 맛을 즐기는 10여 가지 메뉴가 뜨거운 소비 열기를 자아냅니다. 저렴하고 신선하며 맛있고 가격이 우수해 혼촌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져 전남 해북의 식객들이 특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경 국도가 한 줄기의 풍경, 산업 생기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지331은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진흥선입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이 향촌 진흥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개거리 해산물 경제가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혼촌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빚어내고 관광으로 상업을 일으키며 변경 지역의 우세와 생태 자원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변경 풍경은 진흥의 전경으로 바뀌고 특색 산업은 군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또 바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촌시는 내수 확대, 소비 촉진, 경제 안정 조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정책을 도초로 삼고 개방을 맥으로 삼으며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소비 시장을 세밀하게 가꾸고 소비 업태를 재편하며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해 소비 시장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며 업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시장이 번영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동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책의 힘으로 민생 혜택이 직접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훈촌시에서는 총 3차례 자동차 소비 쿠폰 판촉 활동을 출시했으며 소액 보조금으로 대규모 소비를 이끌어 총 150만 원의 새차 소비를 보조하고 자동차 분야의 소비를 3천만 원 이상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가전제품 2구 환신, 자동차 특별 소비 쿠폰, 보편적 민생 소비 쿠폰 등 보편적이고 목표 지행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달하고 일용품, 가정용품 의류, 신선 식재료, 자동차 소비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책 혜택을 최대한 방출해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경영 주체는 자신감을 높이며 소비 시장은 활력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물 소비 질이 꾸준히 향상되는 동시에 훈촌시의 봉사 소비도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상품 판매 열기에서 체험의 왕으로도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시, 요식업, 문화 관광, 연구 학습, 레저 등 여러 업태가 깊이 융합되고 있으며 몰입식 정경화, 고품질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내수 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경을 새롭게 하고 소비 체험을 승격하고 있습니다. 혼촌 방천 풍경구에 들어서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경치를 감상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변경 풍경과 생태의 미경을 몰입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풍경구 안에 각 민속 체험 지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두고 있으며 무형문화 유산 전시, 민속 상호작용 체험 항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촌시에서는 변경 특색 문화 관광 자원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0: 문화관광발전의 새로운 분야를 확대하며 변경관광발전의 새 동력을 전력으로 활성화해 문화관광산업발전과 향촌지능, 변경지능의 심층적인 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경 홍색 자원, 생태 과학보급 자원,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연구학습 노선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전 연령대의 연구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연변축구 리그와 변경 마라톤 등 각종 체육문화 레저 활동이 착지 전개됨에 따라 문화체육 활동 더하기 풍경구 체험 더하기 요식 숙박의 표한 소비 모식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으며 대량의 관광객과 운동 애호가들이 도시를 넘어 찾아오도록 흡인해 관광객 유동을 숙박, 요식, 야간 관광, 문화 관광 소비 증량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켜 유동량을 매출량으로 전환하는 양환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이 융합되면서 소비 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즉시 소매, 사회구역 전자상거래, 온라인 공동구매, 생방송 판매 등 신형 소비 업태가 훈촌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전통 대형마트, 체인 슈퍼마켓, 대중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다그쳐 추진하고 온라인 즉시 소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디지털 소비가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고 민생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전품목 상품을 온라인에 올리고 고밀도의 도심의 배송망을 구축하며 온라인 상품 선택 더하기 상가 상품 준비 더하기 도심의 신속 배송의 표한 사슬을 원활히 해 현재 신선한 과일 채소와 농가 특산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식탁에 직접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군종의 채소 바구니, 쌀자루, 과일 바구니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다국 전자 상거래를 통해 온라인 더하기 오프라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 전자 상거래 방송 진행자들은 훈촌 변경 특산품, 조선족 특색 식품, 문화 창의 제품 등의 카메라를 맞춰 현지의 특색 제품이 소도시를 벗어나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경제 무역의 빠른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왕성하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시장이 활기를 띠면 경제가 흥합니다. 정책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는 것에서부터 정경 혁신, 다구 개방에서부터 업태 승격에 이르기까지 훈촌은 지금 소비를 부수로 삼아 변경 도시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 篇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도명절 이웃주제 활동을 전개해 공동으로 조화로운 삶의 도전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하남가도 거안사회구역에서는 달이 뜨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모아 화합 이야기 백가연 활동을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모임의 짙은 향기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함께 도와주고 함께 고향 건설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는 흥겨운 문예회복 공연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문체 유희와 이웃들과 함께하는 꼬치구이 환절도 마련돼 주민들은 즐거운 웃음 속에서 편안한 이웃 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독거 로인들을 조직해 수공 체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로인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구역 대가정의 따사로움과 관심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는 그늘의 여름방학 실천작품 전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음식 만들기, 합창 등 특색 있는 성과들을 모아 학생들의 여름방학 사회실천 성과를 선보이며 학생들의 독지체 미로의 전면적인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여 有个日本人拜望郭松龄，大大出乎意料之外。郭松龄心里想，这为什么呢？非常礼貌地接待了这位不速之客。这日本人要礼貌，公事包放下，俩手往科技盖上一放，上身是笔管调直。等侍者招待都出去了，门关上，郭松龄这才问：请问先生在哪儿发财，尊姓大名啊？这日本人满口流利的中国话，说的相当标准，甚至比咱们中国人有些人说的还清楚。这日本人一乐：郭司令，恕不能奉告，这个我暂时先保密，您不要问我的来历和姓名，我只是跟您谈一个事儿。您是不是代表张作霖将军到日本官操的特命全权代表？啊，对呀、啊，这还假得了吗？我们的外事机构跟你们已经都联系妥了，难道你们对我的身份还怀疑？不不不不不，不是这个意思。那么您临起身的时候，张将军没做什么交代吗？郭松龄就更愣了。请问阁下，您这话什么意思？我的身份就是来观操，旁的我一概不知。哦，这日本人一对小黑眼珠叽里咕噜来回转悠，看那意思画问号，这怎么可能呢？郭松龄进一步就问：阁下究竟是怎么回事？哎，好吧，不把话说清了，郭将军还糊涂，我们的谈话无法进行。事情是这样的，在你没到达我们日本国土之前，我们的外相、外事机构驻奉天总领事馆、关东军总司令部和张作霖将军多方面接触。张作霖将军对日本有求，说是要购买大批的军火，要从我们银行借款，但数目他没有提，说有急用。同时跟我们说，他最近要派他的代表前来跟咱们谈判这件事情。可是我们等到今天也没见着这位代表，那要说见着的就是郭松龄将军您，而您又矢口否认没接受其他的任务，只是到日本来观操，这就叫人莫名其妙了。啊，郭松龄这才听明白，哈哈，心说话，这回我全懂了。张作霖派出俩代表来，表面上是我来观操，暗地之中有个代表就是于崇汉，他就是来借款、来购买军火的。张作霖没跟我提这件事儿。这于崇汉到了日本国土后，为了开心去逛窑子，跟韩复榘才发生了摩擦，为争夺那个日本女人，好像没出了人命。可见于崇汉到现在还没露面，那这人躲哪儿去了呢？跟谁去接头去了？啊，真秘密呀、啊，连日本人都摸不清底细。后来郭松龄套这日本人的话，日本人说了：我是日本参谋本部的，我的名姓无关紧要，您不必问了，我奉参谋总部的长官来了解这个事儿。既然郭将军不知道，那就算了。这日本人就走了。就在同一天，韩复榘请郭松龄，韩复榘派出密探去了，也把事儿摸清了。闹了半天，于崇汉到日本来了之后，住在一个极其保密的地方，根本不在公共场合露面，据说跟日本某官方人士已经达成协议，要借日本巨款将近3500万日元， 还要从日本订购飞机、巨炮和步枪、手枪、子弹、炮弹等等等，数目不详。现在达没达成协议不清楚，但是可知于崇汉来得非常着急，这些东西必须马上运到奉天去。那么也就是说，眼前要有一场大战，这是积极为大战做准备。韩复榘说到最后，我说老弟，哎，此时此刻咱们弟兄坐在一块儿促膝谈心，回到咱那块国土之后，备不住就动家伙呀，看得出胡帅安心不良，非要消灭国民军而后快，进而独霸中原。他想进中南海当大总统，也可能想黄袍加身，尝尝皇帝的滋味。恕我直言，张作霖的野心太大呀，超过袁大头。老弟啊，还是那句话，你跟他干，给他卖命，不会有好结果的。你提防着卸了磨杀驴呀，啊，因为你是外伯样，你不是老张家班底可靠的人。我不是挑拨离间你们。那么老弟，这样回到奉天之后，张小个的要派你领兵打我们国民军，你持何态度？郭松龄到了现在都明白了，别看韩复榘是大老粗，分析的完全正确，张作霖在暗地之中积极购买军火，扩军备战，前防加紧练兵，肯定矛头对准冯玉祥。不把冯玉祥彻底消灭，黄河以北各省难以统一。如果达到目的之后，他进驻北京，然后南下进兵，吞并全中国，他就是按着这个心。郭松龄心里说话，我从日本观操之后得回国，他真叫我领兵打仗，不管是打谁，我能给他卖命吗？绝不，我再也不给老张家使唤了。哎呀，想到这儿，郭松龄心里长了草了，恨不能累生双翅飞回中国，飞到天津，飞到第八军、第九军、第十军弟兄的面前，牢牢地把兵权我得抓住。这十几万弟兄我不能放弃，这十几万条枪我不能撒手。时间拖长了，张小个子就背不住替换旁人了，把兵权给我夺去，我叫天不应，叫地不语啊。他这番话没跟韩复榘说，但是向韩复榘表示，韩师长你放心，回国之后你见着冯总司令转达我的意思，如果张作霖一心大打内战，我绝不给他卖命，特别是把矛头对准国民军，我坚决反对，有必要的时候我要倒他的戈。老弟，真的，好兄弟，好兄弟，不管你做得到做不到，你有这几句话，老哥哥我领情了，我一定上报冯总司令。来日方长啊，兄弟，如果有不得意的地方，你只管找我，或者找我们冯总司令，那是人物，那仗义比张作霖强多了，不信咱们就往长了处。话谈到这为止，其实郭松龄也向韩复榘多少交了点底。紧跟着观操的日期到了，韩复榘、郭松龄全出席了，一共39国的代表在东京的郊区特制的一个大靶场，这地方修建的阔气。等他们下了汽车之后，顺着台阶上了观礼台，被让的第一排高级雅座。他跟韩复榘肩并肩坐着，在他们的身后每人都有一个翻译，都是日本的少佐，有名的中国通， 另外每人发了一架最新式的望远镜，那招待都是上乘的，